0: 보다 원투 다이렉트 브릿지 라이브 원파이브로 인포메이션 킬러.
1: 에프사와원투 도쿄 아프로치 엑스펙터 아이리스 양키 라웨이 원식스 베스트 아프로치 케니츠 투네이나 나이나 포 시아드비아 스완프 골프 아라이벌.
0: 아이리스 양키 원식스 레프트 트라이너 나이나 포 스완프 골프 아라이벌 엽상 원원투.
1: 에프사와원투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Flight level 150, Epsilon 110.
1: Aero Hangok 392, turn left heading 250, Descend maintain 3000.
2: Right heading 250, descend maintain 3000, Aero Hangok 392.
1: APG 38, correction, APG 348, turn left heading 340.
3: Left 340, APG 348.

0: Corsair 랑 284 리퀘스트 엔싱 225 뒤투 찰리 브라보.
1: Approach Orange Line 508, request heading 360.
2: Orange Line 508, Raja Fra heading 360.
1: Heading 360, Orange Line 508.